0: 이 강의력 말라져라고 그랬다. 김여울이 마, 어르신이니, 아니, 왜 이러는지, 신을로 많이 가셔야 되냐면, 됐다, 많이. 담아꼬아로, 얼마나 뒤에, 피식을, 다이나가 삐갔다며, 상업도 좋고, 세우고, 맞아. 담아니, 안몸을 없다가, 쇼치아가, 로맨, 맞아, 아봉아, 일자, 한우, 아우고, 담마구나. 안미누, 다봉아, 다, 죽었도 돼, 다봉아, 도치아가, 로고, 로고, 맞아, 맞나. 안무마적도 안무마적 다동에 아찌고하는 기세하니 닦고봤지마 대마가로 콩을 알로 모든 치아도 바로 콩을 맛 안무를 입어서 지키다오마리 치아가로 로그메가까 이노울시비오 같은마진 인육 아울라치인 인육 아마적하우진 인육 함께 인육 비스피네 수거를 인육 다안나 오하 아까하고 따라 안무고 수아디사이니 이노리 집에 다가 비나숙진이 아우라 치진이 악비닥도 시야가로 수진이 오늘은요 지키시마라 엄마다 나코팔로야 빗덕 두사고면 또 시야가로니 두사기다올라오겠다 만나서우기 이노이랑 이쪽으로 빛이야니 내려온데 같이 하기다올라오겠고 오하라옥다비니 두사추기 대고 안아족하우기 지키시마라 엄마다 안마로 실람이 여기 지식직 한복을 한복하고 지식직 이놈이 다번에 있더니 쇼고요가라 또 알아오려고 다번에 여기를 엄마다 실람이 아이러와라 무성어 하우실지라로가 말해 노초지기 되일러가 맞다 이메지다 없이 알아오려고 동거수지 시급자 보여 알아오려고 이네 안마로 깨끗이 나아피 담아꼬아가 앞에 있다가 또 사가차보 Tamani salungi, nakuminga tu salu tia wali uwan atunya taka ilunat.
1: Asugok, nakuminga mga...
0: Tamani alo katuho si tia kutungaman na.
1: Asugok, nakuminga mga alo uhalok tukin na unang mga bi ulang kendo. Aita.
0: Asugok, mga alo nakuminga.
1: Ulo si tia lang mati.
0: Asugok, makikita.